야, 증장장에서라지도 니 당글 빌어라. 삼바라카 마자베 저 누레카 마든지 에서제 랑라라 포이 길다 랑라지마 지나 쓰미 죽제 귀신.